0: 기와지 왕자가 몰려면 동안 중진들랑 러전가의 대부분이잖아. 러전가 여자의 대부분이 만나 마들이 열다이고
1: Yeah, I got you.